0: 밥만 그런데도 이 심정 불치가야 화무진 함기 앉아 깍깍 도락도락 귀한 음석으로 소절과 부를 유인하고 이 소리 깍깍 나면 세상인 가디 비워라 돌을 들어 난리 울지 너 나를 잡해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도 있느냐 공국묘지나 찾아 헌가지 좌석이 부당하다
1: 실무량 세상이요 실무량 세상이라